8월 1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는요,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벌써 8월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 그래도 뭐 달력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또 다른 기대와 설렘이 있잖아요. 깊어진 여름만큼이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 저는 기대가 되고 또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기대 없이 달력 한 장 넘겼더라도 이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응원을 전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릴게요.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우물정 누르시고 1069 문자 수신인 번호에 넣어주신 다음에 듣고 싶은 찬양 이거예요 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9673님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문 열면서 나눈 이야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신청 찬양이네요. 사랑받는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주님께 오늘도 사랑만 받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사랑들,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 사랑받고 있지, 나 해낼 수 있지 라는 마음 전해줬으면 좋겠네요. 9673님의 신청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할게요.

0: 항상 썸머 스페셜
1: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찬양 가득 싣고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특별히 어둠을 몰아내주는 사랑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정말 아, 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감격스러운 사랑이 있었다니 라고 놀라셨던 감동이 됐던 찬양들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8235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매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아우, 매주 오시나 봐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오셨죠? 왜 우리가 이 편지만 받아도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라고 좀 이 진심이 담긴 편지에 많이 감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찬양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과 이 찬양을 듣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다 할까요? 그런 신청해 주신 찬양들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좀 그런 기억들이 있죠. 여러분께서도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또 감동이 됐던 찬양의 가사들 나눠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께 그 찬양 전해드릴게요. 아, 오늘 신청해 주신 찬양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다는 그 고백. 이 고백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8월 1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짜증나게 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아주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루를 망치지 않게 하소서. 아주 작은 기분 좋은 일들을 마음에 담고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충분히 즐거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순조롭기 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루가 나의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예상이 빗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예상을 벗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거절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라도 싫은 일을 했기에 오늘의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앞에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나니까 이 책에 이 장면, 이 대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책은 바로 빨간 머리엔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라는 이 대사인데요. 어찌 보면 좀 주인공이 매사에 긍정적인가? 싶기도 해요. 예상치 못했던 일을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이 빗나간 자리, 기대하지도 못했던 장면, 그 장면, 그 상황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던 자리일 겁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정말 예정 없었던 그런 장면에 당황하셨나요?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당황스러운 장면이 여러분께 기대를 심어주시기를, 정말 복된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진심 다해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셨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코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하교회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

0: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다시 지금 어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 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유언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이야기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읽어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 전쟁에 대한 전쟁사,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을 수행하도록 전투에 파견된 하나님의 병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셀 때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숫자를 셀 때 기준이 놀랍게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만 계수를 하래요. 근데 그 20세 이상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병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진영별로, 군대 진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어떤 전투에 파견되는 군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종교 교리나 또는 윤리 도덕의 중요한 어떤 표본이나 또는 리더십의 모델, 성공 철학 이런 걸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정말 너희들이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세력, 그 영적 전투에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가 어둠의 사탄의 포로로,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구출하는 어마어마한 구출작전,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병사로 부름받은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 성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전쟁터에서 소꿉장난하고 있었던 거죠. 전쟁터에서 쇼핑하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터 외에 존재한다. 교회라는 독특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는 전쟁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가 범죄하면서부터 바로 이 땅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전쟁터로 전락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의 세상은 뭐예요? 원수가 되는 세상이에요. 서로 상하게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나라든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외치면서도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그럽니다. 죄가 들어온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가 딱 들어온 순간부터 전쟁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셔서 이미 승리하실 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탈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넌 거,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놀랍게도 어떻게 부르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12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430년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잖아요. 비참하게 핍박받는 식민지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430년이나 노예생활한 그들을, 노예 아래 절여있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어둠의 세력에서 간신히 구원받아서 이제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넌 노예가 아니다. 넌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여호와의 군대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막다트리는 것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간 것이 아니에요. 낙원에 이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전투에 투입되는 그런 병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나왔을 때 칼도 없었어요. 창도 없었고요.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군대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말하는 전투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들의 무기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무기가 함께하는 거였어요.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군사들, 그들이 왜 그렇게 강력하냐? 하나님이란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위대하고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전투의 승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여부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왜 위대한가? 모든 어둠과 죄악이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에 빛이 어둠 속에 탁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영적 전투에 가장 강력한 승리의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노예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를 먼저 내보내면 반드시 이겨요. 칼과 창이 있는 군인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레위인들이 나가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런 것인데요. 그들을 구원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잖아요. 그들을 내보내라 바로에게 그래요. 왜요? 여호와 앞에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할 거다. 이게 절기가 뭐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보내라. 내 군대를 보내라. 자,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다. 근데 바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예배를 의미하는 게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바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 서비스하는 것, 그게 예배하는 것.

0: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승리를 보장받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그 순간에 군대가 가장 강한 군대가 됩니다.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일 11시 강원, 횡성, 원주, 경북, 상주, 김천북부, 영양평지, 봉화평지, 대전, 전남, 화순, 신안, 나주서북부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0: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의 모든 그 병거들을 수장을 시키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서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그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수장이 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엄청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을 기다리는 순간,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승리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예배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순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린 동안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 얽매는 것들, 질병들, 갈등들, 아픔들, 상처들이 예배 시간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고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 그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승리입니다.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바꿉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 뭐라고요? 용사시다. 하나님이 용사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뭐로 부르는 거예요? 군사로 부르는 거예요. 노예 때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동안 정체성을 뭘로 가지고 있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군인들의 태도가 그래요? 맨날 탈영해요? 집합했는데 예배 시간에 없으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탈영해갖고 딴 데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서 건너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15장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부르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분이 싸우시는 것을 너희가 바라봐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타령이다, 타령.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치명적. 여러분, 타령이면 총살이에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전쟁 중에 타령.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실패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근데 왜 자꾸 돌아다니냐고. 왜 딴 데가 있냐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자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에요. 목동이에요. 그런데 의식은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을 한 거예요. 형들과 사울왕과 다른 모든 군인들은 자기네들이 군사이면서도 애처럼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신을 군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거니까.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거다. 하나님이 너와 싸울 거다. 그래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네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싸우신다.
2: 왜냐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골리앗 너 잘못 걸렸다.
0: 왜냐 우리가 큰 문제 앞에서 영적인

상대를 대할 때 나와 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시다. 나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군악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처음부터 전쟁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공생애 하시면서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어요. 세 가지 시험을 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시험에 마귀는 패배하고 떠나죠. 그게 뭐예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한테 절만하면 나만 섬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주겠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똑같죠? 출애굽 때 왜 부른다고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그때 사탄이 물러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억눌리고 비참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못 누리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용사 되심을 인정할 때 그분을 높일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 교회는 복음의 전진기지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군대라는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때들에게 확인시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도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렇게 나오네요. 이 군대라는 표현, 이건 단순히 무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된 백성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칼을 휘두르는 집단이 2절에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된, 뽑아서 보냄을 받은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노예 때를 바로 군대라고 부르면서 이제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성 여리고성을 공격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군인이 서 있는 거예요. 칼을 차고 있어요. 칼을 빼갖고 손에 들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너 내 편이냐? 저 여리고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지금 이 전쟁터잖아요. 근데 너가 선 곳에서 발을 벗어라. 네 임무대로 뛰어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전투다. 네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당신 내 편입니까? 적편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나는 네 편도 안, 저 편도 아니다. 나는 나의 전투를 싸우고 있다. 내가 대장이다. 네가 쫄개다. 엎드려라.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고 이 전투는 거룩한 전투지 네 사류 사역을 채우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투다. 주도권이 하나님의 있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해. 내가 대장이다. 여호수아 네가 대장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내 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 소원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대장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내 발에 신을 벗고 겸손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아가잖아요. 그냥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는 할 일을 행했어요. 길갈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싸움에 나갈 때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네 전투가 아니야. 너 힘 다 빼. 그러니까 여러분 땅밟기의 의미는 무슨 무속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전투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고 내가 대장이니까 너는 내 명령만 행하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너 힘 빼라는 거야.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근력을 조금씩 키우는 거야. 조금씩 힘을 보충하는 거야. 왜요?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려면 워밍업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일곱 바퀴를 전쟁하기 전인데 그 성, 그 넓은 성을 일곱 바퀴를 돌면 완전히 녹초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을 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대장이다. 내가 다 무찌를 테니까 너희는 그냥 뒤에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절품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무너뜨릴 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계획한 전투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앞서서 대장 되신 예수님이 무너뜨린 성벽에 우리는 올라가서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때 누구의 사병이 되면 안 돼요. 목사의 사병 돼서도 안 되고 장로의 사병 되고 권사의 사병 돼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대장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떻게 파견한다는 거예요? 파견된 병사들이에요. 교회는 피난처가 아니래요. 파견 부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숨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특공대로 파견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쇼핑하듯 종교 소비

양 대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파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이 땅에 파견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을 때는요, 십자가의 군사로요, 이집트의 노예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파견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결국 온 세상을 다 승리하신 위대한 왕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 이후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어요. 완전한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덕은 지구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론 우리의 작은 장성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걸 여러분은 보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예요? 예배당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내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의 전초 기지가 바로 덕은 지구에 우리가 지금 세워져가는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뭐를 세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단순히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초 기지다, 최전선에 세워진 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당이 목표입니까? 하나님은 입당을 목표라고 말하지 않아요. 입당은 곧 출정식입니다. 이제 전투에 파견되었고 진격하는 것이 입당 예배일 거예요. 여러분, 건축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마치 군대가 막사를 멋있게 지었어요. 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뭐 이런 데 예전에 파견될 때 막사 지었잖아요. 멋있게 예쁘게 지어서 거기서 이제 완성했으니까 전쟁 끝 그럽니까? 막사를 짓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덕은 지구에 지금 전쟁의 막사 전초 기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막 솟아나요. 근데 그게 공채의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이 가장 치열하게 지금 전을 벌이면서 세상의 악과 싸워야 되는 전초 기지를 우리는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전략적 요충지에 사람을 세웁니다. 성경 보면 놀랐습니다. 전초 기지를 사람을 보내서 건설하게 해요. 요셉 보세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죄수로 갇혔잖아요. 거기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초 기지를 세웠던 거예요. 왜요? 고대 근동에 사탄이 어마어마한 재난을 사람들 다 몰살시키려는 흉년이 일어날 테니까 거기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초 기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요셉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그들이 원해서 간 거 아니잖아요. 끌려갔잖아요. 그렇게 끌려간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전초기지를 세운 거죠. 다니엘 같은 위대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밖에는, 천상아저 유일한 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엎드려서 절하게 만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다 두려움에 떨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로마의 아시아주의 수도였어요. 온갖 철학과 상업과 우상숭배 중심지였어요. 심지어 마술이 너무 발달해갖고 어마어마한 마술사들 교육하는 아카데미가 있을 정도였어요. 바울이요, 다른 곳보다 훨씬 오랫동안 바로 거기 아데미의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 그 에베소에 오래 머물렀어요. 왜요? 바로 그곳이 복음을 아시아주 전체에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초 기지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건축한 거죠. 여러분, 덕은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신도시입니다. 이미 5,00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옆에 또 3,500세대가 들어올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 문화를 이끌어가는 젊은 부부들이 자녀 양육하면서 그곳에서 지금 무방비 상태로 세상적인 사상과 철학과 우상들에 그냥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우리 교회를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곳으로 보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신도시에,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그곳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곳에, 거기에는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죄의 노예에서 빼내서 군사로 만든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 하겠어요. 우리 조윤정 자매님, 그렇게 다른 종교를 오랫동안 믿다가 선교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군사로 거듭나죠. 그죠? 여러분, 감동 아니었어요? 아까 몇 마디의 간증이 여러분이 울컥하지 않았어요? 믿은 지 인형되는 자매가 저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몇 년을 신앙생활 했습니까? 의식이 지금 뭐로 돼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덕은 지구 한복판에 그곳의 젊은 부부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면요, 이 시대 문화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희를 막
많은 고난 가운데 요셉을 보내듯이 이집트를 노예살이 하듯이 그 어려운 훈련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군대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 중에요. 교회는 공격의 사명을 수행한다. 교회는 대단히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치유하는 곳, 병원 같은 이미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군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막 괴롭히거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사탄은요, 교회라는 존재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굉장히 위협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회사 다니거나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아요? 괴롭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대단히 공격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은 가만히 있어도 어둠에게는 치명상이에요.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완전히 막아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절대로 못 이기는 게 음부의 권세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필라이 하두. 이 필라이라는 것은 문이란 뜻이에요. 권세라는 단어가 사실은 필라이, 이거는 문이에요. 그리고 복수로 쓰이면 필라이라고 쓰면은 성문이 돼요. 그리고 음부는 하데스라고 그러죠. 하데스. 이거 이제 소유교이니까 하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음부의 하데스의 성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문, 공격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하기의 존재예요. 여러분, 지옥은 방어하기에 급급해요. 그 성문은 절대로 공격하는 군사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이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공격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는 공격이고 지옥은 방어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지. 천국은 마치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숨어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교회가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요. 음악에, 예술에, 문화에 뭐 이런 것들이 오염이 안 되기 위해서 울타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책, 잡지 이름이 낮은 울타리였죠. 왜요? 울타리 딱 그어놔야 된다. 이게 세상 문화, 뉴에이지 뭐 이런 거 막 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방어해야 되는 거는 지옥이에요.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 성문 쌓고 마귀를 쓰고 굉장히 기독교는, 교회는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의 삶을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굉장히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냥 완전 특공대처럼 이슬람권 안에, 또 아프리카 오지에, 또 동남아시아에 그렇게 가서 공격하는 게,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승리의 비결, 굉장히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십자가라는 거죠. 칼과 창이 아니죠. 다윗이 싸웠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했어요?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모든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그 다음 뭐라고 나왔냐면 무력화하여, 이렇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할 때 무력화하다. 십자가가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이 무력화하다, 아펙투 사메노스라는 단어 써요. 아펙투 사메노스. 되게 어려운 단어죠.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로마에서 로마의 장군들이 적진을 점령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기 왕, 장군들 전부 다 잡아다가 무장해제시킵니다. 그 무기를 뺏고 그 다음에 벌거 벗겨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로마 군이 승리 행진할 때 뒤에 줄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용사로 나아가면 모든 여러분의 얼매였던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무력화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용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죠. 십자가의 용사가 되고 십자가의 병사들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셨으나 바로 그 순간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꺾으셨다. 다 무력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처음 설교할 때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0: 복음의 원형적인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았지만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원수의 뭐요?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어둠의 권세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뭐 성적인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무력화하고 무장해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사들로 다시 부르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더근지구 예배당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편안하게 이제 좋은 장소에서 멋진 곳에서 예배를 편하게 드리겠다라는 그동안의 기대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 유아틱해요. 너무나 어린아이의 생각이에요. 이제 그곳에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사로 파견된 거예요.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 수많은 문화의 최첨단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묶였던 모든 사고, 얼매였던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고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를 제자들로 키우고 거기에서 선교사를 키워서 파송하고 그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으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 물으십니다. 나는 손님인가? 군사인가? 나는 종교 소비자인가? 복음의 사명자인가? 나는 편안함을 찾고 있는가? 사명을 붙들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예수뿐인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323-3238 02-323국에 3238번 예수뿐인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3: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의 퍼포먼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2: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3: 바로

알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템포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찬 찬양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찬양하자고요.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따뜻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 우리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기도일 텐데요.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책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시간에서는 기도 중에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소음과 분주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침묵과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 잠잠할 때 그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려면 침묵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특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 소리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소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시편 62편 5절에서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누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기도 중에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소음과 분주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침묵과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 잠잠할 때

그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려면 침묵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특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2660님, 84세 친정엄마 모시고 휴가 다녀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길 기도하며 다녀오는데요. 맑은 날 주심 감사합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 함께 듣기 원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여정이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너무 행복한 여행이셨겠다라는 마음이 사연 속에서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앞으로도 친정어머님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신청해주신 찬양 곧 선곡해서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온누리 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해 들으신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 393장 예라모십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90장 하나린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이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을 누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기도 중에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소음과 분주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침묵과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 잠잠할 때 그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려면 침묵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특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에게 매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2: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계 전망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이하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위한 결단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사는 겁니다.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또 모든 일이 믿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었음에도 두려워서 건너지 못했을 거고요. 믿음이 없다면 여리고성을 다 돌지도 못했을 거고 믿음이 없다면 라합이 정탐꾼을 집으로 들이지도 못했을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에 또 모든 결정들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8월이 됐는데요. 무더운 여름철 아름답고 시원한 찬양들이 풍성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에 관한 찬양들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교계 전망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실 이 삶의 모든 순간과 또 모든 결정들이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봅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또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일상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교계 전망대 여름철 특별 방송 서머 스페셜로 풍성한 찬양들 오늘 함께 했습니다. 날은 너무 덥지만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시원한 한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데 거의 매일같이 기도원에 다니시는 엄마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기도원이 천국이라니까. 가면 시원하지, 찬양 나오지, 말씀 듣지, 기도하지. 이렇게 좋은 것만 누릴 수 있으니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이 말을 하시는 엄마의 환한 표정이 정말 평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안에 또 주님 곁에 있음이 진정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의 아내 거하라 김대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8월의 첫날, 네, 토요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떤 하루 지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가득 충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서머 스페셜로 진행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많이 전해드릴게요.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만든 예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491님, 날이 너무 덥네요. 주말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운전하고 가는 길에 극동방송이 친구가 돼주네요. 이번에는 일이 많아 휴가도 못 가지만 극동방송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겠죠? 라고 주셨습니다. 휴가도 못 가실 만큼 바쁜 여름을 지나고 계시지만 주님이 더 큰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쉼의 시간도 꼭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0481님, 안산에서 극동방송 듣고 있어요. 무더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냅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공인현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0785님, 지난주에 교회에서 구역 대신방을 했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다 모여서 작은 모임을 하니 은혜입니다. 아,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사진도 함께 첨부해 주셨거든요. 아, 사진 속에 보이는 한 분 한 분의 표정에서 평안과 또 행복이 느껴지네요. 그 따스한 온기로 더욱 하나 되는 교회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사연 감사해요. 9507님, 주만 바라볼지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바로 이어드릴게요. 주만 바라볼지라 박신아 콰이어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하늘 편지 어느새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땐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8월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 가족 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축 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여름이라는 말의 어원이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열매가 열리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고요. 햇볕의 옛말인 열날에서 비롯됐다는 설입니다. 태양빛의 열매가 익어가니 이 두 말의 연관성이 매우 깊어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말과 글은 그 역사가 매우 깊지요. 그 과정에 어떤 말은 사라지고 또 어떤 말은 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과 글에도 생과 사가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요, 1.1획이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이니 정말 귀하였고 또 귀한 선물입니다. 모던 힘스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듣습니다. 초롬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먼저 듣고요, 소리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어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이죠. 네, 서머 스페셜은 보다 많은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7201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저는 자꾸 악한 영이 저희 담임 목사님께 자꾸 서운함을 느끼게 해요. 물론 제 성격이 관심과 사랑받기 원하는 성향이 강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남들을 오해를 잘해요. 저도 힘들고 남들도 속상하게 만들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7201님. 의외라고 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 탓하기 쉽지. 내 성격이 좀 모나요. 내 성격이 좀 너무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남을 내가 힘들게 해요. 악한 영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사실 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자복하지 못합니다. 네, 남 탓하고 어찌하든지 목청 올려서 다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상한 짓 하려 하고 뭐 그러는 거지. 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 안에서 주 앞에서 감사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감사는 모든 추한 것과 어두운 것들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감사는 더더욱 그래요. 뭐부터 감사해요? 아유, 저 이렇게 남들 힘들게 하고 저희 목사님한테 자꾸 서운한 마음 들고 그러는데 아유, 제가 어디서 감사할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감사로 나가세요. 감사.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 왜 서운함을 느낄까요? 이유가 살짝 사연 중에 있어요. 나보다 좀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나는 조금 나한테는 소홀하신 것 아닌가? 관심이 덜하신 것 아닌가? 나한테는? 이런 마음이 드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미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내 성향이요, 원래 사랑받기를 좀 원해요. 관심 받기를 조금 더 예민하게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본인을 돌아본과 동시에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감사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한 말씀만 더 나누게요. 뭐냐면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목사님, 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께 심진구 목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털어놓으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멋졌거든. 심진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거예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다니. 찬송가 119장의 첫 구절인데요. 2절에 가서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로 이어질 때면 늘 코끝이 찡합니다. 우리 모두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빛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 해조차 어두워진 그 성스러운 역사와 진실은 낮고 천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에 지금도 온전히 부여잡을 뿐입니다. 김도현님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1일, 8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에요. 8월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학교마다 방학 일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친구는 지금쯤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겠지요. 8월이 되어서 아직 방학이 더 남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긴장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 8월에 대해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해요. 그럼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믿음으로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믿음으로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8월이, 여러분의 방학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 생활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채워지길 바라세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을 돕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올 여름에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답니다. 전도사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다치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했거든요. 지금도 수술한 부위가 잘 치료되도록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고 앞으로 재활하고 회복하는 긴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놀랍게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전도사님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였어요. 친구들, 사랑하는 아빠가 다치고 힘든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전도사님은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을 사랑하시고 전도사님의 아버지도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세요. 비록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도 함께 하시고 아픈 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알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에요. 친구들, 8월을 보내며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모든 상황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이 시간 처음 들었던 믿음으로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 건데요. 이번에는 영어 찬양으로 함께 불러볼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믿음으로 영어 찬양과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믿음의 세대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 뜨겁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나 주의 믿음 갖고, 앤 프레이즈의 죄에서 자유를 예수님 찬양 메들리 곡으로, 키즈벤처의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02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GR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함께 듣고 따라 부른 찬양처럼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된 8월을 풍성하게 채우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GR이니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믿음의 고백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GR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Praise Praise with Ginny Yu. Psalm 46:10, 시편 46편 10절 말씀.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헬로 에브리원, 해피 위켄드.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Hope you had a wonderful and amazing week.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Ginny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Ginny Yu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You know, sometimes life feels so busy that even our hearts become restless. 네, 때로는 삶이 너무 바빠서 우리의 마음이 참 분주해질 때가 있습니다. We hurry from one task to the next, carrying worries we were never meant to carry. 우리는 해야 할 일에 쫓기며 또 사실은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염려까지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But today God gently invites us to pause.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용히 멈추라고 초대하십니다. Before we take another step, let us simply rest in His presence. 네, 우리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잖아요. 잠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from Psalm 46, verse 10.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May these words quiet our hearts and remind us that God is in control, even when life feels uncertain. 네,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그 모든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 되길 바랍니다.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0: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Ginny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1: Psalm 46 was written during a time of great uncertainty and danger.
0: 시편 46편은 큰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기록된 시입니다.
1: Nations were in turmoil, kingdoms were shaking, and people were filled with fear.
0: 나라들이 요동하고 왕국들이 흔들리며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1: Yet in the middle of that chaos, God spoke these remarkable words,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0: 네, 그런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1: To be still does not simply mean to be quiet.
0: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1: It means to let go of our anxious striving and place our trust in the one who holds all things together.
0: 우리의 모든 불안한 몸부림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붙드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1: The world tells us to keep running faster, but God reminds us that true peace is found in His presence.
0: 세상은 더 빨리빨리 달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참된 평안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발견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 Today, whatever burden we may be carrying, may we pause for a moment and remember that God is still on the throne.
0: 오늘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든지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1: When our hearts become still before Him, fear begins to lose its grip and faith quietly takes its place.
0: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그 힘을 잃고 그 자리를 우리의 믿음이 조용히 채우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게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 짧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벅차게 느껴질 때또 우리는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걸어갈 길 앞에 계시고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May His peace quiet our hearts, strengthen our faith and fill us with hope today. 우리 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의 약한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그렇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everyone. And let us remember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잊지 말자고요. And He loves you so much. I love you too. 지니 유였습니다. Bye, everyone.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죠.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 내가 세계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예입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 때문에 일평생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러는 그 상처를 딛고 더 크게, 더 높게 솟구쳐 오르는 사람도 있죠. 상처의 원인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감사로 씻어내는 것, 그 다음 단계입니다. 상처가 아물면 이전에 아팠던 흔적은 삶의 훈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첫 곡 만나봅니다.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박경민의 대금연주입니다.

박경민의 대금과 피아노, 피리의 앙상블,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sefree.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화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릴게요. 이어지는 순서로는 서울 영락교회 시내가의 시문나무 국악선교단의 평안히 쉬리로다를 보내드립니다.

평안이 쉬리로다. 서울 영락교회 시내가의 시문나무 국악선교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는 송정미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리고 주보라의 노래와 가야금 연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두 곡을 만나보시죠.

송정미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리고 주보라의 노래와 가야금 연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두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예수전도단의 샘의 장막 수록곡, 어메이징 아리랑에 이어서 소리꾼 김혜미의 찬양, 하늘의 기쁨 주신 주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우리 민요 아리랑의 찬송가 주은의 놀라와의 선율을 얹은 예수전도단의 찬양, 어메이징 아리랑에 이어서 소리꾼 김혜미의 찬양, 하늘의 기쁨 주신 주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미린의 국악선교단의 당신을 향한 계획 이 곡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희애였고요. 다음 주 시간까지 감사가 넘치는 건강한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이들 방학 맞아서 평소보다 더 분주하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 하나쯤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물놀이도 하면서 저마다의 여름을 보내시겠죠. 그럼 이번 방학이 끝난 뒤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오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즐거웠던 여행일 수도 있고 또 함께

웃었던 평범한 하루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 속에 믿음의 추억이 함께 담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함께 예배했던 시간, 휴갓길 차 안에서 가족과 함께 찬양했던 기억, 그리고 여행지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감사했던 순간,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 방학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 즐거운 추억과 함께 믿음의 기억도 차곡차곡 쌓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오늘 첫 곡 함께 듣습니다.

레이아나의 심피어나 오늘 첫 곡으로 웨이홈의 어린이 찬양 메들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뭐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방학은 학생들에게 또 학업 성장에 좋은 기회로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앙 성장에도 사실 아주 좋은 특별한 기회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그 여름 성경학교에 친구 따라 왔다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계속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평생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여름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좀 한 뼘 더 자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여름 휴가철 맞아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실 텐데 여행지에서 쉼을 누리는 것 물론 참 귀한 일이지만 여름 수련회나 또 단기 선교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 믿음의 기회가 있다면 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을 좀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원두 패밀리의 사철의 봄바람, 한웅재 목사님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또 창문에 복 있는 사람은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김병삼 목사님의 하나님의 마음 알기 가운데 한 부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세상을 내 마음으로 내 소원으로 보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교는 나의 호불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무엇을 전할지가 분명해지고 해야 할 것이 정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수원시립합창단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또 진아의 내가 매일 기쁘게 원웨이 싱어즈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까지 찬송가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앞서 제가 낭독해드린 이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책에서 김병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수와도 같았던 이 니느웨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 쉽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 일본, 이 일본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기준을 넘어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은 그렇게 큰 뭐 문제나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꼭 우리가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어지는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면서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박신화 콰이어의 주의 은혜라 이어서 듣고 오시죠.

네, 방금 들으신 두 곡, 옹기장이 선교단의 예수 닮기 원해, 조수아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였습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어노인팅의 주안에 있는 나에게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0: 된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여수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잔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잔을 채우기 위해 평생을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돈으로도 채워보고 성공과 명예로 채워보고 사람의 사랑과 인정으로 그 잔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인생의 잔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채워진 듯 하다가 이내 말라버리고 늘 갈증과 결핍에 시달리며 부족하다, 목마르다,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타락한 이 땅의 인생들이 가진 채워지지 않는 잔의 실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역동적인 고백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 다윗의 잔은 다릅니다. 시인은 지금 아쉬움 없이 넉넉하다 못해 잔 가장자리를 지나 밖으로 철철 흘러넘치는 넘쳐흐르는 잔의 존재와 실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환경이 남들보다 풍요로워서가 아닙니다. 그 역시 사방이 막힌 광야를 지나왔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숨이 넘어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자는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부요함으로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영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 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넘침은 과연 어떤 종류의 넘침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결핍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공급하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의 심령에 넉넉하고 풍성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많고 결핍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불평과 불만을 넘어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옥죄이는 원수 앞에서 넘치는 승리의 상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환경을 넘치는 승리로 덮으심으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움직일 수 없는 팩트 한 가지는 바로 원수입니다. 원수의 단어적 의미는 초래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옥죄이다, 결박하다, 숨막히게 누르다, 좁은 곳에 가두다라는 아주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그를 압박해 옵니다.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옥죄어 옵니다. 환경의 벽이 그를 꽉 눌러서 영혼이 질식할 것 같은 상태, 그것이 바로 초래르, 즉 원수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의 숨통을 옥죄고 있습니까? 재정의 압박이 여러분을 꽉 누르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이 사방에서 압박해 들어옵니까? 이것이 바로 원수가 우리 인생의 잔을 마르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반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차려주신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크인데요. 펼치신다는 뜻입니다. 넓게 펼치시는 겁니다. 정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대조가 있죠. 원수는 우리를 옥죄고 누르고 가두려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라크 넓게 펼치시고 또 펼치십니다. 잔치집에 법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팔레스틴 지방의 문화에서 주인이 손님의 잔에 포도주를 절반쯤 채우면 이제 잔치가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잔을 가득 채우면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잔이 찰랑거림을 넘어서 밖으로 뚝뚝 흘러넘치도록 계속 붓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당신을 무제한으로 사랑합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당신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내 집에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시인은 지금 겨우 살아남은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부요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겨우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내 잔이 넘쳐흐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낭비되듯이 철철 넘쳐흐르고 있는 이 광경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십시다. 맥스 루케이도가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태평양에 사는 물고기가 혹시 바다가 마를까 걱정하는 것이 가당키 난 일입니까? 저 드넓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종달새가 자기가 날아다닐 공간이 좁을까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활한 바다와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 물고기나 종달새처럼 내 잔이 말라버릴까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0: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상은 단순히 밥상이 아니라 승리한 왕이 베푸는 대연회를 뜻합니다. 승리한 장군이 돌아옵니다. 그 임금이 궁에 있는 모든 맛난 음식들을 준비해서 그 상을 쫙 차려놓은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피박하던 그 세상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목자 되신 주님이 친히 나를 VIP석에 앉히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전세를 역전시키시고 그간의 모든 눈물과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그 팩트의 현장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불과 15, 16소년에 불과했던 그 다윗이 2m 70의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때 다윗은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물맷돌 단 하나로 골리앗의 정수리를 명중시켜 넉넉히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차려주신 승리의 상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친히 원수 앞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은혜의 상을 길게 차려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넘치는 승리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들은 나를 한 뼘도 못 움직이게 좁은 감옥에 가두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의 대잔치를 그 좁은 골짜기에 광활하게 펼쳐 버리는 그 상황들을 한번, 그 그림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낌없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승리의 상과 잔을 그 원수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원수들은 이제 우리를 만질 수도 없고 오직 목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압도적인 승리의 잔치를 침을 흘리며 구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짓누르는 환경의 압박에 기죽지 마십시오. 원수가 나를 옥죄어올 때가 바로 하나님이 넘치는 승리의 상을 펼치실 때임을 믿습니다. 가두려는 원수의 힘보다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납니다. 이 완벽한 반전과 승리를 주신 주님께 넉넉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의 걸음에 인도자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여수 하나시민교회 010-4004-9782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전남동부 극동방송 061-650-38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전 세계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배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전파를 타고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소리가 한 영혼의 삶을 어떻게 감동으로 채우는지 보여주는 눈물겨운 역사 속 한 페이지입니다. 중국에서의 첫 편지가 1976년 초 처음으로 도착한 이후 1978년에는 53통의 편지를 받게 되고 중국과 미국의 수교가 이루어진 1979년을 기점으로는 홍콩 FEBC를 통해 한 해에 1,781통을 전달받아 한국교계가 극동방송 아세아방송을 통한 중국 선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극동방송의 각종 간행문에 자주 등장하는 생명줄 던져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이 수놓아져 있는 손수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하던 재미교포 한태경 목사님이 중국 화룡시에 사는 재중 동포로부터 받은 것인데요. 우리 직원이 1990년대에 미국에서 열린 방송인 세미나에서

한태경 목사님을 만났을 때 개인 소장보다 방송사 역사학원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 따라 받아온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북방 동포들의 간절한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방송을 듣던 한 조선족 여성이 목숨을 걸고 한국에 입국해 미화 22,100달러를 직접 헌금한 일도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93년 극동방송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모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교회 삼아 예배를 드리던 소수의 여인들이 보낸 이른바 밀사였습니다. 이들은 22년 동안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던 시절에 복음방송을 들으며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극동방송은 그들에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그녀를 보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16명의 성도들이 34년간 모은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소천한 이후 그 교회 성도들은 극동방송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생명줄 같은 극동방송에 그동안 모은 헌금을 보내야겠다고 결의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던 중에 성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혼이었던 33살의 김정현 씨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현아, 이 헌금을 네가 가지고 한국에 계신 극동방송 김장한 사장님께 드리고 오너라. 예? 왜 하필 제가 가나요? 공산국가에서 외화를 밀반출하는 일은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라는 한마디에 이 문제를 놓고 이틀 동안 금식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현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만약 가다가 공안에게 걸리면 바다에 뛰어들어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돈을 보따리에 싸 허리에 단단히 둘러맨 뒤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2박 3일이 넘는 위험한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김정현 씨를 보낸 뒤 그 시간부터 중국의 노인들은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동이 트면 바로 산에 올라가 도덕과 도라지 같은 산나물을 채취해 말려서 시장에 내다 팔고 단무지를 절여서 팔며 생활하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마치면 다음 사람이 이어받는 릴레이 기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그들은 출발 전 김정현 씨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가서 이 일을 성공하면 5월 5일 몇 시 몇 분에 김정한 목사님의 음성으로 잘 받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해달라고 꼭 부탁드려라. 우리는 여기서 그 음성이 라디오로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마. 드디어 배를 탄 지 이틀 만에 한국 월미도 인천항 부두에 도착했고 김정현 씨는 어렵게 극동방송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무척 바쁜 일정과 중요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한 목사님은 방송국 직원과 함께 급히 정현 씨를 만나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겨운 헌금 22,100달러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이 돈은 한 사람이 20여 년 동안 봉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짜와 시간이 됐습니다. 밤잠도 설치며 라디오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노인들은 귀를 기울이고 간절히 기도하며 방송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흘러나오던 음악 소리가 잠시 잦아지더니 김장한 목사님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름이 밝혀지면 신변이 위험해지기에 받았다는 메시지만 정성스레 반복했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어서 그분들을 위해 간절히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확인 방송을 듣는 순간 노인들의 입에서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얼싸 안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그 헌금은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 설립을 위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물입니다. 이후 김정현 씨는 김장한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수원중앙침례교회 부속 수원중앙양로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버스를 운전하던 분을 만나 결혼을 했고 두 사람은 함께 중국에서 선교 사역에 매진하다가 지난 2017년에 귀국했습니다. 특별히 김정현 씨는 중국에 계신 친정 아버지를 한국으로 초청해 당시 실제 방송이 송출되던 제주 극동방송을 함께 방문하며 그때의 감격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고향이자 어머니 품 같은 극동방송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입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김정현 선교사. 무엇보다 김정한 목사님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지금도 극동방송을 위해 전 세계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헌금을 가지고 왔던 분과 오랜 세월 모아온 헌금을 드렸던 중국의 성도들. 이분들의 눈물겨운 헌신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자 온전히 구별돼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사랑의 일화를 나누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눈물겨운 선교 헌신을 격려하며 보냈던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눈물과 희생으로 심겨진 복음의 전파는 결코 헛되지 않고 어두운 땅 곳곳에서 생명의 싹을 튀어낼 것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북방의 척박한 땅 그리고 전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 목마른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죽게 드리는 나의 시 김혜리입니다. 오늘 지나온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흔적들이 보일 겁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지만 결국 풍부한 곳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죽게 드리는 나의 시 오늘 첫 곡입니다. 김수진이 전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지나고 나서야 알 때가 있죠.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왜 그런 일이 있었나 했는데 한참 지나고 돌아보니 그것들은 모두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죽게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제이밴드의 십자가 군병들아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와서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시편 66편 1절과 5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주께 드리는 날씨 계속해서 박신화 콰이어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그리고 아름다운 하늘과 제이 빌리지의 피아노 연주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감사하지 말고 온 땅이 즐겁게 소리를 내며 크고 기쁘게 감사하십시오.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의 흔적들이 이렇게 멋지다고 직접 와서 보라고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 것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힘든 시간일지라도 시험이고 단련이고 그물이고 무거운 짐이라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힘든 그 시간을 겪을 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고 나를 풍부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전민아의 내 영혼에 그윽히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따뜻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0: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하입니다. 1939년 뉴욕항을 떠나 젊은 목사 본회포는 고향 땅인 독일로 향합니다. 고국에서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독일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히틀러 만세를 부르고 있었죠. 본회포 목사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독일을 깨우기 위하여 귀국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니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해서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하던 마음이 이제야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본 회포의 일기장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목적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올 하반기 여러분과 저도 푯대를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씩 말씀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관한 찬송 세 곡 준비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소프라노 서선영,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김세경의 첼로입니다.

은혜와 사랑에 관한 찬송 세 곡 들으셨습니다. 처음에 들으신 곡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소프라노 서선영,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김세경의 첼로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인도와 보호의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하도록, 트럼펫 안희찬이고요. 비바람이 칠 때와 테너 이단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수원 신협 성단입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의 찬송, 나의 갈 길 다하도록 트럼펫 안희찬이었고요. 비바람이 칠 때와 테너 이단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수원 실업상단이었습니다. 이제 가스펠송 세 곡 준비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박신화 과요고요. 주님의 성령 내려주소서, 안산 실업상단. 그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소프라노 한나영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하고 계시는데요.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씩 말씀드리고 감상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가스펠송 세 곡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박신아 콰이어였고요. 주님의 성령 내려주소서 안산 시립합창단.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사슴이 시냇물을 소프라노 한나영이었습니다. 이제 흑인 연가 세 곡 준비했습니다. He's got the whole world. 미조소프라노 김미경. 두 번째로는 누가 내 문을 두드려 Somebody knocking at the door 할렘 흑인 연가단.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탄 마차는 스윙 로우 스윗 체리어트 로버트 쇼 지휘 페스티벌 코러스입니다.

네, 흑인영과 세 곡 들으셨습니다. He's got the whole world, 메조소프라노 김미경이었고요. 누가 내 문을 두드려, 할렘 흑인영가단.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내가 탄 마차는 로버트 쇼지위 페스티벌 코러스였습니다.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폭염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가산책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시원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헐몬산에는 추수철인 무더운 5월과 6월에도 눈과 얼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그 산의 얼음을 가져다가 음료에 넣어 마셨다고 하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추수꾼들에게 그 얼음 냉수 한 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변함없는 충성은 지치고 메마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죠. 무더운 여름입니다. 몸도 쉽게 지치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함께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요.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들을 전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더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찬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저뭐 찬송가가 꼭
0: 네.
1: 뭐 여름이다, 겨울이다, 그게 아니라 내 영혼

0: 햇빛 비치네.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간다. 그리고 저 뭐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런 노래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내가 보기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왜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환자 병원에서 듣는 사람도 있고 괴롭죠. 날씨는 덥고 또 바다의 시원한 물장구를 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동차를 끌고 지금 휴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방송 듣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은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 틀어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1: 아멘. 말씀하신 내 영혼의 빛 비치니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 등대 외에도 또 은혜로운 찬양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휴가철에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나 가족들이 갈등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8: 덜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빨리 극복하는 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거지. 큰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 어디를 여행을 간다. 내가 원하는 거는 자기 어디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안 하니까 나 혼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아, 나 야로스동 가고 싶다. 그거 가면 되는데 그런 데가 없어. 그냥 생일날 뭐 해주래. 알아서 해래. 그러니까도 1년은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맨날 하긴 어렵잖아. 아, 나 오늘은 이런 거 사줬으면 좋겠다. 그럼 편해. 저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부부마다 다 있을 거예요. 애들 키울 때도 그렇고 어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저 그런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지.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고 편안한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사랑받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게 성경의 철칙이야. 아내, 남편.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축제를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후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0: 공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죠. 그날 전도회 VIP는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Everyday is miracle. Everyday is miracle. 날마다 Everyday is miracle.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파푸아 뉴기니에 사역을 하던 선교사의 일화를 담은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기 위해 파푸아 뉴기니에 갔습니다. 부인은 의사였습니다. 섬에서 많은 원주민들에게 약도 나눠주고 치료를 해주며 원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 사람들은 자기들을 도와주는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선교사 부부는 땅을 구입하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파인애플을 100그루나 심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입니다. 시간이 지나 파인애플은 쑥쑥 잘 자랐고 3년 만에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파인애플 농장 어느 날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할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문을 알아보니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몽땅 다 따가버린 것입니다. 선교사는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원주민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도움이 되고자 심었던 파인애플을 모두 다 도둑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담을 세우고 철조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개도 사서 농장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밀림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안식년 선교사님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집회 설교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것은 원래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러한 설교 말씀을 들으며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데 알아주는 이 없고 오히려 비난을 받았습니다. 파인애플은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파인애플 농장이 원래 누구 것이냐? 그리고 파인애플 농장의 파인애플은 누구 것이냐? 선교사는 하나님, 그 농장은 제가 수고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동네 사람들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나의 것이다. 그 후 선교사님은

선교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주민들은 여전히 농장에 파인애플을 훔쳐갔죠. 그러나 선교사는 더 이상 원주민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원주민들이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왜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는데도 그냥 계십니까? 그러자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이 파인애플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파인애플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주민들은 하나님 것은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파인애플을 따서 원주민들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많은 원주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은 희지율의 목소리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

내게 있는 것, 찬양하는 시인들의 음성으로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파인애플 스토리에 있는 이야기로 첫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사도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장차 좋은 터에 살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 터를 닦을 수 있을까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이 편지,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부자들이 많은 동네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부자들에게 돈이 많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먼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터를 닦기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흩어져 없어져 버릴 재물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은 좋은 터를 닦을 수 없습니다. 물질을 따라가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물질도 함께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의 말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영웅들의 역사다. 그런데 영웅은 물질로 역사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용기로 역사를 끌어갔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용기 있었던 사람을 마틴 루터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잘못된 진리, 거짓에 용기 있게 대항할 수 있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말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갈 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갔습니다. 인신매매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갖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로운 영어 찬송 음반 중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으시겠습니다.

남모임의 음성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장래 좋은 터를 쌓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을 정복한 사람은 알렉산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니게네스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재산 목록은 단순했습니다. 박으로 만든 밥그릇 하나, 누더기 옷 한 벌, 밤이면 기어들어가 잠을 잘 수 있는

스가 말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물질 욕심을 떠나 초연하게 사는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남궁 송옥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 향기로운 나무의 소명 이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아름다운 터를 쌓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재물에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18절 말씀인데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터를 닦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교수이셨던 황상민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자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픈 부자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또 먹으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부자들이죠. 돈을 벌고 또 벌고 벌면서 쓰려고는 하지 않는 말 그대로 대단히 배고픈 부자입니다. 두 번째는 체면 부자라 했습니다. 자기의 품위와 체면을 유지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부자입니다. 고급 자가용을 타고 고급 옷과 큰 집을 꾸밉니다. 항상 자기가 부자인 것을 드러내고 돈을 풍성히 쓰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체면 부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철없는 부자입니다. 내돈 내가 쓰는데 뭐 니네들이 뭐냐고 하면서 물쓰듯이 씁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아랍의 석유 부자는 자기 옆에 미녀 가수를 앉혀놓고 노래를 시작하며 끝날 때까지 돈을 마음대로 뿌리며 나눕니다. 신나게 노래를 불러댑니다. 수북히 돈 쌓이는 재미로 노래를 마음껏 부릅니다. 그리고 빌딩 위에서 바람에 고액 화폐를 마구 뿌려댑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우려고 미친 듯이 모여지는 모습을 보며 통쾌감을 느낍니다. 이런 경우를 철없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가장 바람직한 존경받는 부자입니다. 남에게 존경받는 곳에 돈을 씁니다. 누가 보아도 존경받게 행동합니다. 돈은 있고 또한 존경이 따르고 있습니다. 랍비인 모노바치는 물질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며 그는 늘 말하기를 세상 물질은 세상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세상에서 부자 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부자 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래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리엘의 음성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은혜로운 영어 찬송 음반에서 영어 찬송으로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좋은 터를 쌓기 위하여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장래를 위하여 일하여야 하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에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오늘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을 위하여 내일을 포기하고 삽니다. 오늘만 즐거우면 됩니다. 내일은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마치 우화에 나오는 배짱이처럼 오늘을 위하여 내일을 포기한 곤충이죠. 개미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포기한 곤충입니다.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내일을 대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터를 닦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를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어놓고 이것저것 투자하고, 그러나 가장 좋은 저축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산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고 쫓아내고 원수맺으면 아무도 같이 할 사람이 없지요. 사람을 아끼어서 우리는 구제하고 선한 사업에 애써야 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놓고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군산 중등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손영진님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곰은 6개월을 먹지 않아도 넉넉하게 잘 살아가고 뱀은 6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산소 공급 없이는 8분 정도밖에 살 수 없고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또 심장이 멈췄을 때는 5분 내에 회복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를 흙으로 창조한 질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게 능력이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땅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통치자로서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창조자 대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 사랑 아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질그릇 혼자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질그릇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는데요. 질그릇의 능력은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주시는데요. 질그릇 같은 나의 약점도 귀하게 쓰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2: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 다섯 가지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단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뤘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이렇게 플라톤이 제시한 행복한 조건 다섯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함인데요. 이렇게 행복은 소소하고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풋풋한 웃음, 잔잔한 감동, 노래 한 소절,

한 줄의 글, 작은 선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높은 곳에만 두지 말고 내 눈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행복은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배의 고물에서 잠이 든 예수님은 큰 폭풍우가 일어나 물이 배에 들어차는데도 계속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걱정이 삶에 밀려오기 시작할 때 믿음이 닻이 되게 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또 로이드 존 오길비 목사님의 말도 기억하십시오. 때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의 폭풍을 견디며 이겨내시고 어떤 때는 우리 주변에 동요하는 바다를 진정시키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내면의 영혼 속 폭풍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주님, 제 깊은 곳의 폭풍을 고요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노아는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에 취해 자녀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치며 저주의 말을 하고 마는데요. 혈기를 이겨낼 절제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욕의 눈이 멀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고 삼손은 정욕을 극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피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약점들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할까?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약점이 우리의 장점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위대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철저히 알게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이 연약함은 우려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연약함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한 기회들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약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해짐을 체험하며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듯이 하나님의 시간표도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으로서요. 시간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은총과 긍휼의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음을 감사드리면서요. 우리는 물론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바로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워시클래식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성령과 보혈의 피로써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긴 우리의 영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카펠 드리치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지는 찬양은 이 세상 험하고 조수아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한웅재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이여 친구여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였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시간과 다르기에 때로는 그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요, 그 기다림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생명과 은혜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그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한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측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어느 도자기 장인의 작업실에는 조금 특별한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금이 가거나 깨진 도자기들인데요. 장인은 이 깨진 그릇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틈새를 정성스럽게 순금으로 메워 넣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그릇은 이전에 온전했던 모습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

탄생한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 기법을요, 킨츠기라고 부른다고 하죠. 우리의 영혼도 살아가면서 수없이 깨지고 금이 갑니다. 실패의 상처, 관계의 아픔으로 마음이 조각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틈 사이로 찬양이라는 가장 순결하고 선한 은혜를 채워 넣으신다는 겁니다. 아픔 속에서도 흘러나오는 찬송은 우리의 상처를 가장 빛나는 흔적으로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깨진 자리마다 마땅히 올려드릴 찬양을 채워갈 때 우리는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자사연 밴드의 상처는 별이 되어, 창문에 당신을 향한 노래, 슈아그림의 하나님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깊어진 갈등으로 도저히 대화조차 이어갈 수 없던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만 가득 찬 이 집안은 늘 차갑고 고요했겠죠. 마침내 관계의 종착역에 다다랐다고 느낀 어느 날, 아내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거실에 앉아 평소 좋아하던 찬송가를 나지막히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잠시 후에 남편도 방에서 나와 아내의 곁에 앉아 서툰 목소리로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찬양의 가사가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부부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높은 벽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부부는 느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풀지 못했던 미움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찬송 속에서 기적과 같은 평안과 용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찬양은 깨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소망하며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히스가든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조찬미의 요게벳의 노래, 한웅재의 순례자의 노래.

세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히즈가든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조찬미의 요게벳의 노래, 한웅재 목사님의 순례자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깊은 산속 칠흑같은 어둠이 깔린 밤에는 온 세상이 숨을 죽입니다. 사방이 고요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숲을 지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가고 동이 트기 직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침묵을 깨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작은 새인데요.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아서 사방이 어둡고 차갑지만 작은 새는 아침이 올 것을 확신하며 가장 맑은 목소리로 쪼르르르 노래를 시작합니다. 새의 노래가 시작되면 저 멀리 부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찬양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의 밤이 가장 깊을 때, 아직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먼저 올려드리는 이 찬송은 영적인 새벽을 깨우는 소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하면서요,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송승현의 나의 노래, 옹기장이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커브 미니스트리의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송승연의 나의 노래, 옹기장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없는 가뭄으로 온 땅이 갈라지고 저수지의 바닥이 또 거북이 등껍질처럼 말라버린 들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양동이로 부지런히 물을 길어다 부어보지만 거대한 땅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이었겠지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메마름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시원한 소나기가 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몇 분 만에 땅은 생기를 찾고 메말랐던 풀잎들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하늘에서 거저 내리는 비의 한 줄기가 인간의 수천 번의 수고보다 더 완벽하게 땅을 살려냈다는 것이죠. 메마른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힘쓰고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다면 시선을 위로 돌려 하늘을 향해 찬송을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은혜의 단비만이 우리 영혼을 가장 마땅하고 선하게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마치 온 세상에 내리는 아주 그 우레와 같은 빗소리와 같은 그런 찬양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스름한 저녁 복잡한 시장 통해서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밀려드는 소음 속에서 아이는 덜컥 겁이 났고 눈물이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었겠지요. 울음이 막 터지려는 순간 아이는 문득 엄마가 평소에 늘 불러주시던 그 예쁜 노래, 그 노래가 기억이 난 겁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 높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낯선 풍경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신기하게도 아이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것이라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노래소리를 따라 달려온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폭풍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아이와 같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하늘아버지의 손을 꼭 쥐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향해 부르는 찬송 속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난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멘트나 코너를 많이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니까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

06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Medley,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Grace to You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주일 달빛 가스펠은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은 예배 찬양들로 예배팀의 찬양들로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또 계속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서머 스페셜

이어갑니다. 첫 찬양으로는 윌러비의 합심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여름이라는 계절이 주는 어떤 좀 무더위와 좀 답답함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피서지 생각하면 시원한데, 그래도 이 더위가 주는 갑갑함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찬양으로 흔히 얘기해서 짜증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썸머 스페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준일의 달빛 가스펠도 그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앰브로워십의 달콤한 깨어짐, 유승하 전도사님의 목소리였고요. 김현진 간사님의 예배하는 이에게, 그리고 한부영의 주님은 산 같아서, 마커스 10집 기념 음반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찬양 인도자들, 예배 인도자들이, 다양한 예배 인도자들이 있죠. 근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호주 힐송의 달린 책을 필두로 해서 여성 인도자들이 정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여성 찬양 인도자들이 정말 좋은 사역들을, 또 은혜의 사역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숨겨져 있는 서머 스페셜 컨셉은, 물론 전곡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여성 인도자들의 찬양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앰브로워십의 유승화 전도사님도 그렇고, 김현진 간사님도 그렇고, 이제 한부영 사역자님도 그렇고, 너무 각자의 그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도자들의 어떤 목소리의 특성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사용하심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참 다양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예배 인도자 하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마일드해야 되고, 튀면 안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보이지 않는 기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너무나도 개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죠. 그 탤런트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또 주님께 드리면서 쓰임 받는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남성 사역자들도,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서머 스페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 또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갈게요. 팀르거십 찬양 오랜만에 듣습니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준비했고요. 전원주 간사님의 소원, 헤세드 워십의 우리의 예배까지 듣고 오시죠.

팀드과십에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저는 주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의 소원 신부의 노래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방금 전에 들으셨던 찬양은 헤세드 워십의

우리의 예배는 예배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여름밤과 함께하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휴가지에서 드리는 예배 지난주에도 질문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어요. 휴가지에 있는 지역교회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냐. 그 시골 교회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또 함께 예배로 참여하게 되면 그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각 교회마다 주시는 또 독특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정서겠죠.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는데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성도님들의 연령층도 꽤 좀 높으세요. 권사님,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성도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찬양을 하면 정말 뭐랄까 좀 독특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투박하지만 오랜 동안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의 그 예배 내공이라 그럴까요? 그건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열망 같은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좀 컸다면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터라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그분들의 목소리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있는 휴가지에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한번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곡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홀리 임팩트 원희균 목사님이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듣겠습니다.

올림픽트 2013년 화요성령 집회 라이브 앨범 중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들려드렸습니다. 원희경 목사님의 목소리였고요. 참 많죠.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훌륭한 예배 인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겁니다. 네, 이미도 이제 다른 그 예배 사역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사역자들이 이미도 많이 있고요. 참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음악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외롭지 않게 함께 이 사역이기를 또잘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와 응원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이제 마지막 찬양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짧죠? 네, 썸머 스페셜을 하면 더 짧은 것 같아요. 어떻게? 오미셸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의 열심 준비해 놓고 있고요. 어노인팅에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한여름에 타오르는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오늘 복된 주일 새벽 여러분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염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마르는 계절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땅이 마르고 볕이 뜨거워도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영혼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법이죠. 오늘 거룩한 주일 세상의 열기를 잠시 뒤로 하고 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함께 나가는 준비 잘 하시고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세상의 불볕더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시원한 평안이 흐릅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가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가 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마다 다시 일어설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소서. 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3장. 모세는 자기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어느 날 광야 뒤편으로 양무리를 이끌다가 하나님이 산 호렙으로 접어들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덤 불 한가운데 솟구치는 불꽃 속에서 나타났다. 그가 보니 가시덤 불에 불이 붙었으나 가시덤 불이 타지 아니하였다. 이에 모세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가시덤 불이 타버리지 아니한고 하고 말하였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를 살펴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그 가시덤 불이 타지 아니하였다.

가운데서 그를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니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그분이 너는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고 네 발에 신은 신을 보수라. 실로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토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분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너의 감독들 앞에서 부르짖는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었으므로 내가 이제 그들이 고통을 익히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이 손에서 건져내되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아름답고 넓은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과 브리스 족과 히위 족과 여부수족의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보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나 또한 그들을 억누르는 애굽 사람들이 압제를 보았다.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위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며 또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징표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내게 그분이 이름이 무엇이냐고 라고 물을 것이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답해야 합니까? 라고 아뢰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 자신이라는 분이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라고 전하라.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전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이것이 세세대대에 이르도록 나를 기념하는 이름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어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가 애굽에서 당하는 일들을 보았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 가나안 족, 헷 족, 아모리 족, 브리스 족, 히위 족, 여부수 족의 땅 곧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땅으로 이끌어 올리리라 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이니 너와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애굽 왕에게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 두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당신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사흘길을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시오 라고 그에게 전하라. 그러나 내가 아노니 내가 애굽 왕을 강한 손으로 다루기 전에는 너희가 가는 것을 그가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온갖 이족들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행하게 될 이족들로 애굽을 칠 것이니 그 후

그제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면전에서 은총을 입게 할 것이니 너희가 나갈 때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여자마다 자기 이웃과 자기 집에 거하는 여자들에게 운부치와 군부치와 옷들을 구하여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갖추어 입히라. 너희가 애굽 사람들을 털고 빼앗을 것이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3장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곳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속히 쾌유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절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친구의 소개로 시골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시골에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은 이모님이 계신데 여기 있으면 괜찮아요.

않을까 해서 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시골인데 종자가 없어요. 4월 초면 이제 좀 있으면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종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종자가 시골에 이렇게 종자도 없나요? 도둑 맞아서 이렇게 다 종자를 잃어서 지금 종자를 사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간 돈을 드렸죠. 일부를 드리고 또 그걸로 이제 농사도 짓고 같이 이제 지내다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부모님도 없고 이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고 그냥 여기 있으면 잘 견디면 가을이 되면 우린 또살수 있어. 그러니까 죽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여기 있자. 너 장가 보내줄게 나중에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한테는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같이 이제 산에서 일할 때왜 이모 기독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싫어해요? 질문하니까 야막 난리 난 거예요 이모가 이렇게. 기독교 얼마나 나쁘고 와 제국주의 앞잡이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선교사와 막 이런 다 이렇게 어? 양의탈을 쓴 늑대들을 막 앞세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냐? 어?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 자체가 너는 너무 위험하다 이러면서. 근데 저 이모 중국에 있을 때 진짜 양 만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랬죠. 이모가 이제 알아듣고 신고하겠다. 너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아 오늘은 신고 안 하나 보다. 오늘은 아니구나. 근데 이 이모가 나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나서는 난 하나님 믿는데요 이러면 막 얘기해버렸거든요. 내가 완전 빗장을 열고 다 쏟아 부어야 진심을 전달될 것 같아서. 근데 이모님이 신고하겠다 하니까 이모님을 전도 못하면 내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전도했죠. 한달 지나니까 내가 만났던 기독교인들과 내가 느낀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모님이 한달좀 됐을 때, 야, 그신 믿으면 농사 잘 되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람과 구름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농사 따위가 뭐가 이렇게, 이모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모가 믿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신이라고 있다면, 진짜로. 믿고 기도해 보시라고, 결말을 못 보고 저는 다시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 11월에 또 잡혔죠. 예배 중에 경찰이 들어와서 딱 집더라고요. 어, 꼬맹이 나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엔 탈북민이 또 있었어요. 저 말고도. 그리고 또 있었는데 그 형은 그날 안 오더라고요. 이 형은 어디 갔나 했는데 저를 붙들고 그 형을 물어보더라고요. 다 이제 한국에 오시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형은 운 좋게 그날 교회 안 와갖고 안 잡히고 저만 잡힌 거죠. 그래서 그 형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엄청 많이 해갖고 왔더라고요. 이미 잡으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피자미 하나 잡아간 거예요, 경찰들도. 그래서 북한에 또 갔죠. 저는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차비 안 받으시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고향 방문 한번더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고향을 안 보내주시고 돌리시더라고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래서 그 유명한 온성으로 이렇게 가서 온성 보이부 단련대 청진으로 갔다가 무산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가장 힘들 때 드러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또 만나게 되고.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던 분. 그리고 보이부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유 다 헛되고 헛되 이러는데 옆에 친구가 해 아래 수고하는 게다 헛된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얘는 또 뭐야? 그곳에서 예수님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또 힘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수용소로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뭐 이러면서 또한번 탈북을 했는데 마지막 탈북은 어떻게 탈북했냐면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죄를 지은 거예요. 탈출을 했으니까. 가다 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같이 중국에서 생활하던 친구 집 찾아갔는데 친구가 또 들여놓지 않더라고요. 제 하나님 정말 이 친구도 중국에서 2년이나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한 친구인데 저를 문전박대 하네요. 아이 정말 갈 데가 없는데 이러고 있다가 사람이 가장 드문 곳이 쓰레기장인데 그쪽에 가서 눈물 나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2003년 그 4월 1일 날 같이 탈북했던 사람이셨어요. 야, 힘들 때 찾아와라. 그 립서비스 같은 거잖아요, 원래. 염치불구하고 찾아갔죠. 근데 그 형도 뭐 이렇게 뭐 하룻밤 재워주고 다시 내쫓긴 했는데, 이제 정말 갈곳 없을 때,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제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릴 때 꽃제비 숙소에서 같이 지내던 꽃제비를 만났어요. 따라와 하더라고요. 따라갔는데, 거기에 기막힌 인연이 숨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꽃제비들이 여러 명막 우글우글, 소굴인가 봐, 소굴. 그래갖고 뭐 있는데, 저기 누워있던 친구가 이렇게 뭐 이따 구석에 이렇게 있다가 쭉 보더니 이렇게 또 일어나더니 어? 너 누구 아니냐?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 이름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면은 있는데 아, 그 어떻게 날 알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98년에 탈북했으니까 2000년도에는 중국에서 있었거든요. 중국 거리에서 이 친구를 만나서 주머니에 있던 중국 돈 5원을 준 상태 저는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 있는 꽃제비들한테 그 얘기를 막한 거예요.

꽃제비들이 저를 약간 잡아다가 이렇게 장난감 삼아 좀 골려주고 때려 놓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너 그랬어? 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근데 요때 아뭐 마음 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혹시 얘네인가요 혹시? 아 꽃제비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 중국 다시 가려고 원래 이런 말 북한에서 막 대놓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다시 중국 가려고 라고 했는데 그래 하더니 이제 그 친구 중에는 꽃제비가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막 자기 친구 만났다고 엄마한테 뻥치고 심지어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러면서 군인까지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경비대가 우리를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좀 길치예요, 사실. 길을 잘못 찾아요. 그리고 눈도 안 좋고 안경도 없어서. 근데 밤에 건너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다시 인도하실 것 같으면 길을 잘 아는 동행자를 붙여주십시오. 혼자 못 갑니다. 저 이렇게 혼자 못 가요. 이제 몸도 많이 헐었고, 몸도 많이 힘들고, 근데 진짜 길도 잘 알고, 중국어는 못하지만 아주 이렇게 밤길에 잘 아는 그런 친구를 붙여주셔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해본 사람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게 2004년 1월 27일이었어요. 30일 날 저는 원했던 도시에 잘 도착했고요. 아무튼 그게 마지막 탈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냥 사실은 전도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누나와 동생 찾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자꾸 가게 하시고 그 전에도 두만강은 수없이 건넜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딱두번 이렇게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북한을 좀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을 뭔가 이렇게 가슴에 새겨놓는 이미지화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힘들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할 때. 그때의 북한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옛날 과거를 자꾸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시 북한을 향해서 가도록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계속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힘들어도 북한에 가서 자리 잡고 거기서 살면서 이모님 전도 해봤잖아요. 되게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분들도 사실은. 근데 무서워서 못 믿는 거니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한국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한국에 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시 북한으로 이끄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거랑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교사가 됐고, 북한에 학교 세우고 싶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사실은. 네가 학교를? 네가 막 이렇게 이러거든, 친구들이. 그럴 때 그래 내가 나도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됐지만 일제 통치 시대에 어려웠던 시기에 굉장히 좋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교육받고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야 나는 목사님이 될 인품이 좀덜 거듭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신학은 감히 이제 못하고 이제 교육을 선택했고요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북한에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명 학교에서 후배들 가르치면서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뭐 여명 학교 상관없이 그냥 또 이끄시는 대로 저는 또 어떤 일이든 할 마음의 준비는 늘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죠. 기도해 주십시오. 실력이 준비돼야 하나님 또더 이렇게 필요한 대로 쓰실 텐데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공부도 하려고 하고 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또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일이라는 영적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폭염 속에서 그렇게 또 쌓였던 것들, 저마다 품은 삶의 무게 속에서 땀 흘리며 애쓰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나는 위로를 가슴 가득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쌓였던 먼지와 상처들은 모두 십자가 앞에 깨끗하게 내려놓으시고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청량함으로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휴식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힘내시고요, 8월의 첫 주일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원하고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향이 매우 좋고 척박한 터에서도 성장이 빠른 나무를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땅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린 아카시아 나무는 3년 만에 10m 가까이 성장한다고 해요. 사람의 평균 키에 5명보다 더 높은 높이죠. 이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드리우고 주변의 향기를 풍기죠.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가 자란 주변에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있던 식물이 말라 죽는 경우까지 있죠. 성장력이 왕성한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주변 나무들이 먹어야 할 양분까지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올리브 나무는 제대로 성장하기까지 10년까지 혹은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주변 나무들이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양분을 나눠준다고 하죠. 아무리 척박한 땅에 심어도 올리브 나무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들은 이 올리브 나무를 불사신이라고도 부른다죠. 척박한 땅에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기경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험한 땅도 올리브 나무를 심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토로 변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이 올리브 나무처럼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카시아 나무와도 같이 나만을 위해서 나만이라는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른다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태산과도 같은 험지에서도 땅을 비옥하게 하는 성령님의 열매를 수확하는 우리 모두 되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의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위해

주의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 텐데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조금 전의 가사가 우리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337장인데요. 이건 페니 크로스비가 1868년 시은 시지요. 그녀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8,000곡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크로스비는 미국 뉴욕에서 생후 6주가 됐을 때에 눈의 염증을 잘못 치료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9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줄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 중에 찬송가 인도자 윌리엄

0: 파워 드라그라는 사람이 요청을 받고 쓴 것으로 그녀의 경험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크로스비가 평상시 여러 선교 집회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은 뉴욕 주립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시각 장애인으로 인기가 있었던 그녀는 간증한 많은 죄수들에게 관심을 줬습니다. 그런데 간증하는 동안에 죄수들이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선하신 주님, 저를 지나치지 마세요. Good Lord, do not pass me by. 이로 인하여 집에 돌아와서 페니 크로스비가 그 간증을 들으며 친한 감동을 느끼고 외침을 마음으로 지을 수가 없어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즉시 죄수들의 울부짐을 떠올리시며 시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여 줍소서. 후렴에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후렴에 주여 주여를 반복하여 부르는 것은 그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급히 외치는 급한 절규한 말이라고 합니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안산시립합창단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오늘의 북한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0: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여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를 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병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할 것인즉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이 받은 물림 가산이요 그들이 나에게서 받은 무죄 판결이라.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어떤 무기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한 민족을 기업으로 택하셔서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제강점 시기와 분단,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도 기적적인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문화강국으로 세워주시니 반드시 통일 코리아를 이루어 오직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총과 칼을 거두고 사랑과 섬김의 손길로 맞잡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이 올려드린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믿음의 화답인 아멘으로 함께해 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을 향한 찬양의 울림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오늘 이 시간은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여호와를 온전히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마저도 우리의 상처마저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요.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 맡기신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전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10여 년 전 압록강을 건너온 양강도가 고향인 김미향 자매가 쓴 어머니에게 전하는 편지를 만나봅니다.
1: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리면서,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강도에서 온 김미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향을 떠난 지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조선에 계시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간단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머님, 어디로 간다는 소식 한 장 남기지 않고 그 험악한 나라를 떠나 압록강을 건너온 이 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꽃 피는 삶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나라 조선을 생각하면 잠 못 드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김정은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도 만나 뵙지 못하고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 군홍수로 인해 고생이 많을까 고향 땅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하루빨리 그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루어져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머니, 저는 매일 보도를 통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이 굶주리고 쓰러져 제가 아닌 죄로 사형당하고 감옥에서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짓떨리며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 북한 땅은 주체 사상으로 10대 원칙으로 변하지 않는 그 땅,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내 민족, 내 동족을 불쌍히 궁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헐벗고 굶주리는 내 동족, 내 민족을 구원하시고 남북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이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함께 만날 그날을 그리면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양강도에서 태어나 10여 년 전 압록강을 건넌 김미향 자매의 편지였는데요. 근심 걱정 없이 평안히 살아가는 남과 북을 꿈꾸며 어머니에게 간절한 그리운 안부 인사를 전해봅니다. 오늘 나눈 김미향 자매의 소망이 복음 통일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속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북에 띄우는 편지, 김미향 자매의 편지였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높은 수준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고 끝을 향해 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생은 이미 답이 정해진 것만 같습니다. 죽음 그리고 끝. 이 얼마나 슬프고 허무하고 괴로운 삶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저주와 같은 또 답이 정해진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잠시 들렀던 도시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밤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등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자신들의 계획을 과감히 포기하고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자신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발걸음을 돌렸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 앞에는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일이 잘 풀리는 것만 같고 그렇게만 되어야만 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생겨야 하며 또 순탄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다른 여타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는 잘못된 믿음의 바탕을 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다른 종교들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의 모든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항상 그럴 수가 있을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길을 걷다가 금은보화를 주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기분이 어떨까요?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주거나 괴롭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얼굴에 기쁨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싱글벙글하고 있겠죠. 아마 상대방이 더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미쳤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은보화를 주었다고 해도 엄청난 선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만약 생명을 잃는다면 어떨까요?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금은보화 같은 것들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큰 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것,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 또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면서 자신의 기쁨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합니다. 이것이 주는 기쁨이 또 이것을 주는 순간이 얼마나 짧으며 다시 비슷하거나 더 자극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의 기쁨을 찾는 것에 중독이 되어 누가 봐도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금은보화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숫자가 적혀있는 종이 쪼가리인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선물은 비록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끝에 도달했을 때가 되어야 받을 수 있어서 사실 아주 먼 이야기라고, 그래서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언제 끝에 도달할지 모르는 나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약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생명과 영원이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과 끝이라는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항상 기뻐하라.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모욕과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에 기쁨을 숨길 수 없는 싱글벙글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저의 아들이 어렸을 때, 유아원에 다닐 때 울면서 그토록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과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밤마다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맞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에는 소위 신명기 28장에는 소위 축복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런 이런

생각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녀를 빼앗겨 노예로 끌려간 그 자녀를 온종일 생각하고 돌아오게 할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다가 이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길 원하는 적이 있으십니까? 또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사무치고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 때문에 온종일 생각하고 방법을 알아보는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자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그토록 서럽게 울면서 갖고 싶어하는 그 장난감을 그토록 바라는 저의 아들의 마음, 또 기도하면서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또다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아이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자, 무엇을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애타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장난감을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북조선의 인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녀를 바벨론의 노예로 빼앗긴 부모들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겪는 일 전체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일들, 그러니까 감사해도 괜찮은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해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고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갔습니다.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공급하셨고 40년간 먹는 것을 친히 공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만을 표현하며 그들이 떠난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추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 한번 지금 생각해 봅시다.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 삼시세끼 혹은 하루에 두 끼, 한 끼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따뜻하게 살아갈 집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 벌거벗지 않고 입을 옷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 부모님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작고 사소한 것들,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소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또 지키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또 우리가 오늘 심장이 뛰고 숨을 쉴 수 있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허락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모두가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는 어마무시한 형벌을 내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자신이 세상 최고의 왕임을 그만큼 높이고 과시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위신을 보기 좋게 깎아버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이들을 죽일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풀뭇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대답하기에 딱 좋은 질문을 합니다. 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느부갓네살이 마음으로 생각했겠죠? 나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 친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볼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왕이여, 당신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에겐 그럴 힘도 없습니다. 라고 세 친구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엄청난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성도 여러분 함께 고백해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내가 풀무불에 타 죽는 일이 있더라도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평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삶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고 지키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풀무불로 담대히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높은 수준의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부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 때문에 좌절과 낙담, 괴로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더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또한 공급하고 계셨으며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은 수준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모두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0: 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합니다. 세상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구원의 기쁨을 항상 기억하면서 또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일 오가는 보행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 지역에는 5에서 20mm, 평안북도 지역에는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함흥과 강릉, 제주, 포항이 27도, 신의주와 서울, 대구, 부산이 26도, 평양과 강계, 대전, 여수, 목포가 2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청진, 춘천, 광주가 24도, 해산 2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가 38도, 춘천과 서울, 강릉, 대전, 광주, 여수, 포항이 35도, 함흥 34도, 평양과 목포, 제주가 33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해산이 32도, 신의주가 31도, 청진이 2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결단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보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행동에 돈과 인간의 행복관계에 대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이 약 1억 원이 될 때까지는 삶의 행복도가 정비례했는데요. 그런데 1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연봉이 늘어도 삶의 행복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재물의 복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많은 재물의 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올바로 흘려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1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수준 높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성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돈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매일 문을 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방문을 열어야 하루의 삶이 시작되고 또 문을 열고 나가야 학교로, 직장으로, 교회로 나갈 수가 있고 저녁이면 결국 집에 문을 열어야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생은 문을 닫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람은 평생을 문으로 드나들다 결국은 또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이 땅에서 드나드는 문이 어느 문이었느냐에 따라 마지막에 들어갈 문도 결정이 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 좁은 문에 열심히 출입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 문으로 들어가겠지요. 반면에 세상의 넓은 문, 유흥과 향락의 문으로 출입한 사람은 지옥 문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문입니다.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실 때 때가 늦기 전에 구원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좁은 문이 천국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클래식 화이어입니다.

통제자로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이것까지도 할 수 있다. 우시야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사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배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습니다. 1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들어갔다는 말은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죠. 소명 전에 예배자입니다. 소명 전에 예배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에겐 사람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사람에게는 뭐 통할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를 소명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쓰시는 사람은 뭐냐? 예배자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스랍을 만나거나 환상을 체험하려고 성전에 들어간 거 절대 아니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병 고치는 것도 예배 중에 일어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예배 중에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은 일어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회복하시고 그에게 거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지 모릅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고 어느 달이었을 것이고 어느 날이었을 것이고 어느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날만 들어갔을까? 노리고? 아닙니다. 무시로 예배하는 자로 들어가서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날만, 이 예배 자리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24시간이 모자라요. 하나님께는 항상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예배자로.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이사야가 본 것이 뭔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이사야가 본 것은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야 했는가? 거룩을 볼 때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경험할 때 용서와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이것이 먼저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의로운 것은 사람 앞에서인가 하나님 앞에서인가?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의 거울에 나를 비추는 것이

것인가? 하나님의 거울에 나를 비추는 것인가? 거울이 깨끗할수록 나를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란 거울 앞에 설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런데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참 감사해요. 근데 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를 세웠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근데 사람 앞에 서면은 다 의인일 수 있지요. 바울도 그렇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연약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역인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가? 성경은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뭔가 연단을 하라고 그래요. 거룩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이 이사야는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나요? 예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무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날 거룩을 경험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 반복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룩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게 합니다.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를 한다면 여러분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우리 4절을 볼까요? 함께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성전 문지방이 요동을 치더라는 겁니다. 예배 중 그 임재를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존재가 바들바들바들 떨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내 몸과 삶이 진동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예배 중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것이 일어나기를.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예배는 양보하지 맙시다. 이것이 거룩을 경험하는 우리의 연단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화가가 스승에게, 선생님에게 불평을 했대요. 선생님, 이 그림을 3일에 걸쳐서 그렸는데요. 3년이 지나도록 팔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그림을 3년에 걸쳐서 그려보게. 그러면 3일 안에 팔릴 거야. 3일 안에 팔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충 해놓고 뭔가 되기를 바라지 마라고.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이유가 이거 아닐까요? 무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한순간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자신을 보고 소명과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소명은 부르심을 받은 콜링이라고 하고 사명은 맡겨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명은 다 함께 받아요. 하지만 사명은 각기 다르단 말입니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앞에서 리더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분들은 참 있어 보이고 뭔가 더 경건해 보이고 좀 드러나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말은 않아요. 모든 사명은 다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숯불에 접촉될 때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대는 누구와 접촉될 때 그대의 죄와 악이 사해진다고 믿고 있는가? 누굽니까? 그대는 어떤 분을 만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지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지금 여기에서 그 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결함은 오직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가 내 온몸에 적셔진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야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셔야만, 그걸 믿는 사람만이 사명자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8절을 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정말 가슴이 뭉클한 게 뭐냐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 다음에 이사야가 가장 달라진 것이 뭐냐면 8절 처음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온 존재가 기쁨으로 떨고 싶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일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떨림을 원합니다. 이사야가 답을 줍니다. 그는 예배자였다. 그리고 부시로 예배하는 중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다. 철저하게 자신을 본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리고 하늘의 불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는 말씀을 나에게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이렇게 감당을 합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순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 나를 위해 일하라 강요를 안 합니다. 사명은 강요가 아니라 자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렇게 꼭 누구 들으라는 듯이, 가라 이것도 아니고 누구 들으라는 듯이, 그때 이사야가 주저없이 외칩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가라가 아니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여기서 보세요, 주권이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언제나 사명자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겁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콜링이기에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사명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된다고, 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왜? 시켜도 안 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이셨나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도 스스로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외경인 그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의 내용을 소설과 영화로 만든 것이 쿠어바디스라고 들어보셨죠? 쿠어바디스 그 책이 소설이 베드로의 행전이라는 그 내용에서 착안해서 쓴 겁니다. 그때 그 내용을 보면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잔혹하게 탄압합니다. 로마의 형제들이 성도들이 베드로 당신은 교회의 기둥이니까 당신만은 살아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계속 세워줘야 됩니다. 간곡하게 탈출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못 이겨서 밤중에 변장을 하고 홀로 로마의 성문을 나와서 걸어 도망칩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십자가를 지고 누가 걸어와요.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어떤 말인지 아시죠?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네가 내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니 내가 다시 십자가로에 못 박히러 로마에 들어간다. 네가 도망치니 내가 다시 들어간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길로 로마에 들어가 십자가에 순교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명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나는 네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만 누가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합니다. 이 답변은 우리가 따라할 수는 있지만 따라가기는 참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사야가 나를 보내달라고 말한 시대는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구절을 볼까요?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듣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리고 콱 죽여버립니다.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절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지겠어요?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럴 거야.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저 사람들은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렇더군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거룩을 경험하며 입술을 찢고 나가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네 말 안 들어. 네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저 사람 안 듣는다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러면 왜 보내요? 왜 나가서 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마나 한 짓을 왜 저보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나올 것 같고 그래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도 전해야 될 이유. 13절을 봅니다. 함께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0: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남유다가 망해버려도 잘려나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 그 한 사람들이 있다. 그 거룩한 씨를 내가 남겨두었다. 그것이 이사야가 생명을 걸고 무의미해 보이는 그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였습니다. 그 거룩한 씨 몇 알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배임을 당한 그 나무처럼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처럼 보이나 그러나 십자가는 그루터기가 되어서 부활로 새싹이 터뜨려지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다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씨앗이 누굴까요? 그 씨앗이 누굴까요? 그 씨앗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씨앗은 바로 그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닭살이 돋네요. 제가 이런 경험 없었는데. 감정에 취해서 그럴까요? 거룩한 씨가 바로 여러분과 저. 얼마 안 남은 거룩한 씨, 진짜 살아있는 씨.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그 누구도 안 들어도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 듣는 몇 안 되는 씨, 생명에 있는 씨,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진 씨야. 바로 하나님은 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씨앗들에게 오늘 사명을 주십니다. 물어보십니다.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생명을 전하러 누구에게 내가 그 사명을 줘야 될까? 그 물으심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맞죠? 맞죠? 이것은 말로 하지 마시고 오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의 한 성도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배를 골고 있는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일터에서 힘들어 또는 발이 삐어있는 바로 그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예비된 한 심령에게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보냄을 받은 사람 바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소명은 하나, 사명은 여럿이듯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라고 가정에서 직장 저기 오룡 텃밭에서 아 제가 꼭 그래 오룡이 여기죠 텃밭에서 논에서 마을 정자나무 앞에서 어느 곳에든지 나를 통하여서 거룩한 씨가 전달되는 사명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1: 부엘세바의 시간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주식회사 세바해운의 후원으로 현천중앙교회 박주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

0: 6861283 현촌중앙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나의 영혼 피곤에 지쳐 있고 나의 마음 어쩔 수 없을 때 나의 마음에 들리는 주의 음성 내게 오라 내 품에 안기라 험한 산길 나 홀로 걸어갈 때 거센 파도 날 위협할 때에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사 힘주시고 일으켜주신다. 아일랜드

출신의 브랜던 그레이엄과 노르웨이 출신의 롤프 렘란드가 듀오로 결성한 그룹 시크릿 가든이 2002년에 발표한 유명한 곡 You Raise Me Up, 우리말 가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넘어진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낙심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하는 곡이죠. 이 곡은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위로와 치유의 힘을 보여주었는데요. 발표 이후 수많은 음악가들에 의해 다시 리메이크되어 세계적인 명곡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04년 아일랜드에서 결성되었던 여성 크로스오버 그룹 셀틱 우먼의 연주와 목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You Raise Me Up. 2004년 아일랜드에서 결성되었던 여성 크로스오버 그룹 셀틱 우먼의 연주와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1: Bonjour, je m'appelle Nicolas.
2: Bonjour, je m'appelle Sarah. Je suis née à Saint-Brieuc et j'habite à Paris.
3: 여기는 프랑스입니다. 여름에 유럽 여행 온 기분으로 멋지게 찬양 들으시라고 프랑스의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기독교인과 무슬림 간 갈등과 테러로 얼룩진 프랑스와 유럽을 위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한 달간 찬양과 함께 극동방송과 떠나는 썸머 스페셜 복음 어디까지 전해봤니?

성가 이야기. 다음은 썸머 스페셜에 보내드리는 파흐의 교회 칸타타입니다. 오늘은 BWV 9번 Es ist das Heil uns kommen her.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네. 이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칸타타는 1731년에서 1735년 사이에 작곡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두 7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사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1악장은 코랄로 시작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네. 주님의 자비로움과 선하심으로 선행은 이제 소용없네. 더는 우리를 지키지 못하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셨네. 이런 가사의 1악장 코랄입니다.

자회의 칸타타 BWV 9번 Es ist das Heil uns kommen her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네요 중에서 1악장 코랄이었습니다. 다음은 2악장 베이스 레치타티보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나 우리는 너무 나약하여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악만을 좇아 살았으니 그 누구도 경건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육신을 놓으려 하지 않았고 거기에 맞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 살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보아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온 힘을 끌어모아도 혼자서는 그 누구도 사악한 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번 Es ist das Heil uns kommen her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네 중에서 2악장 베이스 레지타티브였습니다. 다음 3악장은 테너 아리아입니다. 우리가 너무 깊은 곳에 빠졌으니 심연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려 합니다. 구덩이가 벌써 죽음으로 위협하지만 그런 공경 속에서 그 어떤 손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번 Es ist das Heil uns kommen her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네 중에서 3악장 테너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4악장은 베이스 레치타티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구원이 찾아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셨습니다. 그는 죄 없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고 그의 고난 위에 믿음을 세우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예수의 팔에 매달리는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베이스 레치타티보입니다.

Es ist das Heil uns kommen her.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네 중에서 4악장 베이스 레지타티브였습니다. 다음 5악장은 소프라노와 알토가 부르는 이중창입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마음속 믿음의 크기를 보시며 오직 믿음만을 받아주십니다. 믿음만이 의롭게 할 뿐 그 외 다른 것은 너무 나약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번, Es ist das Heil uns kommen her,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네 중에서 5악장, 소프라노와 알토가 부르는 이중창이었습니다. 다음은 6악장, 베이스 레시타티보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달으면 우리의 양심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우리가 다시 곧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 그것을 위안이라 부를 수 있으니 이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약속하셨으나 지혜로우시게도 정확한 시간은 침묵하신 그때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는 필요한 때를 아시니 속임수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고 오직 그분만을 따를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베이스 레시타티보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번 Es ist das Heil uns kommen her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네 중에서 6악장 베이스 레지타티보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7악장 코랄입니다.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놀라지 마라. 그분은 자주 함께 계시는 곳에 자신을 드러내지 하지 않으시니 그의 말씀을 더 확고히 받아들여라.

0: 바흐의 칸타타 BWV 9번 Es ist das Heil uns kommen her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왔네 중에서 마지막 7악장 코랄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바흐의 교회 칸타타 BWV 9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여름의 활력충전소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의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시원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성가 이야기. 다음은 우리나라 CCM 세 곡을 합창으로 편곡한 곡인데요. 서운정 편곡, 내 주의 은혜 강가로입니다.

서은정 편곡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였습니다. 다음은 성가 이야기 이 시간 끝곡입니다. 미국의 작곡가 조셉 마틴의 성가곡입니다. 사랑의 주 예수.

미국의 작곡가 조세 마틴의 성가 사랑의 주 예수였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늘 마음속에 그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가 이야기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 방송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 기원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종합예술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용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여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코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우리의 감정은 자주 바뀌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의 명언이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이 올라올 때도, 좌절되는 일로 감정이 땅으로 꺼질 때도, 그때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 많이 경험하셨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면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